0: 嚟咗喂，啊唔通，哎唔理咩事都好啦，揾得地方你唔先。
1: 哎，唔使你啦，刘阿鼠已经见到你啦。哦，冇喐啊。
0: 喂，喂，你到底系咩人啊？啊，做咩嘢连咁走上我只船度啊？啊，喂，船夫，
1: 哎，
0: 船夫啊，
1: 你唔使叫啦，佢都帮你唔到嘅。
0: 船夫捉贼啊！有。